0: 왜요?
1: 왜? 어. 가자군 따게 허. 어. 공신부를 갖고랑 왔나.
0: 어.
1: 이래 저쪽도 신부 아 이래 뜻배고랑 왔나.
0: 어.
1: 아 공이 자 세배도아 공 리다오 인다게 인다관사시야.
0: 어.
1: 아 저 따게 말 공이 돼요.
0: 어.
1: 말 고랑 왔네 공. 诶，张会长是讲水皮单只四大官啦，啊，就这是阮大家讲我听啦。
0: 哦，好，好，好，对啦，就是安尼啦，去讲一挂跩无逻辑、无合理、无合情的一挂这个所编的这故事安尼，唔才引起就是挂有人的这恶皮流传啦，安尼讲安尼，吼吼。喂，
2: 诶，我吼有一个阿妈吼，讲吼伊个膀胱无力吼，迄我是嘛是伫恁。恁的这线顶吼，人报伊当阵，我嘛是膀胱无力，走到诊所用要带出来呢。啊，我本来要去看医生，有一天我就听到拄好人咧报，你知无？伊讲吼，红唇蜜吼，就去滚迄个米膏梅有无？
0: 吼，
2: 滚梅就对啦。你爱下营养膏，然后下几粒嘛吼。但是你一定爱滴酒，滴酒哈，啊，滚上迄米膏梅安尼。我嘛是伫恁线顶听到的啊。我食两摆尔哦，即摆拢袂安尼，拢怎好去哦？足奇怪，足好诶！我拄仔听着，我想讲阿嬷，伊讲爱喝乌汤哦，一定爱滴酒哦。差不多阿嬷较侪岁，可能食三摆啦，我着食两摆就差不多好去啊。
0: 哦，好好。
2: 哦，安尼好，谢谢。
0: 谢谢谢谢。俺这背拢是实在真经验，我着爱甲捡起。来，甲你讲过迄个。